반고 흐트러진 머리가다 두귀미티가 느렸구나 비가 흐르나 눈물 옷깃이 모두다 사무친다 엎드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땅으로

주를 잃고 준준의 안슬피 우러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뒤를 이별하고 아그루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투견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어 니안 부리 부려이기라